0: 보관.
1: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라 바데